0: 이 부서버립니다. 아? 두루난테네. 똑같이 하고 그거.
1: 난만 유럽 바람 기도 시야.
0: 딱히 하고 아니 뭐 그냥 이다 데이.
1: 아, 예. 아이라. 딱히 난 다르 시투 벨리야 데.
0: 이 둘은 나다 딱히 땡기.
2: 요런 건데 이 둘이요.
0: 아, 요라. 나 다리 바탕, 바탕. 갑.